0: 시간 해하에서 이사가 아름다운 이득 털터나 하일리카 루저 포 하일리카 난 단스라 베르드 하고서 시간
1: színes zenei kínálat a Dankó Rádióban. Magyar nóták.
2: A kanyargó tisza parítján, ott szület.